0: 돌아오겠음. 왕프로비아 옹집이 만든 에브라니 셰프가 이르사 마이 에브레이 에요 어스라이팅 에브라니 카이 엔쉐이 엠보니 수니엔 I am a slave. I am seeing Yatta. I am not a set. I am not a set. I
1: am not a
0: set. I am not a set. I am
1: not a set.
0: I am not a set. I am